0: 빵짱 예리죠.
1: 대도수리가로 살인사 플라이즈 스쿨 스플라이즈 빵가운 건강및 스마나이
0: 빵짱 예리죠.
1: 뭐다모 필요한 임포트 료칼 건강한 바가이 싹갈래와까
0: 빵짱 예리죠.
1: 바라서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리죠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스.
2: 초이, 왜가 돌게 나 초이 빨아서 랑아오?
3: 아이 다이, 너 우선 라묵물은 안 가돌다이.
2: 초이, 아 미국 화비, 사 소브라 가 스윗, 파티 이반 가 바이, 내가 또 픽사 이야, 너 망아 랑아오.

0: 구곡!
1: 구곡!
2: 구곡!
3: 구곡 더 몰!
0: 구곡 더 몰!
4: 아노 아코 세남파이? You always keep me hanging.
5: Who got that more?